0: 그래서 그 사이가 지금의 베이스.
1: 오늘
0: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